0: 제 수수 옥 칸데 당기들 해줘 수수 옥 레케바 슈즈 키저나 옥슈 충분 당기다 디디기 프란즈기 미제기 린다 컬러 뒤져지겨라 근데 왜 뉴욕 프란즈라 칸은 또 옥 당당 그런 렌 당기다 근데 나시 기생은 먼저 미인도 가라 먼저 옥 당당 가졌어 난 가리 당기다 근데도 가라 먼저 기 미제기 린다 당 먼저 기 뒤져디 빼 드는다 아니 기지 먼저기 옥당당디 어체 선박이 소속이 선박 검니 옥당체 옥디 정보진래 옥을을을 당게나 안 딜레베윙 소속이 컬러 미지기 뒤져이나래 내 강장라 아니 케바슈소라 원디 옥정디 계신 보셔고 프라나마 젤라 아니 프라테하라 라오저 프라테하라나 컬러네 소속이 숙부가지 누바 라오라 에너지 라오라 디 카와라 당기미디 드나야 붙이고야 도시 카일라나 다 수즈키 셈발라 다 셈바 마임바체 수즈키 수부키 센시스라 창말라 칸데 컨트롤 치엘람 제 수즈 암조 암조라 센스 요라 기가 조키 칸데 카리 냉기 메다 카리 냐 메다 카리 냐이 라게 도 수술라 띠요라 왕 요라 민디 카리 따기인다 카리 따기 메라 수술로 왕 요라 기지크랑 독자직 따이요나 아니 민니 두자선 소소 두자싱에 들어다 안 민니한 제보직 다이나 소소라 셈바카오다 니마시라 라테하라 온디갈 도라 아니 디는 다르나 엔디안 안 디니 잘랑 하르통 글라나 탄다 다르나라나 먼저기 곰갸라나 야 남기 갑도 미 메디테이션 난 도다 디마바 먼저 nga 기생아 까마직 쇼바야랑 내가 곰게나 nga 메디테이 치유라셔 당한테 하르통 글라나 가서 메디베 치워다 이니 메디테이 코라 라오 마딜라 아, 딜라 공개라 오면 딜라 되나 쳐도 컨센트레이션. 컨센트레이션 도. 다르나라나 컨센트레이션. 먼저 기차라 찍을 되나 때니. 다 먼저 기 공개가 공개 각부도 뭔가 공개 처음은 뭔가 생각 고투면 들으셔. 먼저 기 고죽던 거라 가는 거 죽으려나 먼저 기 되나 쳐당 쳐라. 되나 쳐당데 야게 당나 아니 공개 당래야죠. 오늘 다르나 컨센트레이션. 먼저 기 공개 기지 공개나 안서서 기 누구지라 삼당니. 아니 믹좀 아니 누구지 강 삼당 아니 누구지 삼당 누구지 섭다 한데도 누구지 배적하도 누구랑 가서 삼다이죠 칼레나 저기 셈바디 양두라 딱히 그 누구지 가라 키레나 안디 누구디 마임바 양마도 언도 난기 짱마지네레 양마도 가는 저 예고라 가리요나 자라 중세 가리요나 어 언디 강 삼로다체 아 언디 가 삼다나 언디기 배적하도 언디기 천도 가르샤 수수기 셈바디 타른 분이 막고 제니 춘주지가 레나 야르게도사 안디는 양교 양교 야르게도사 아니 밴디 코랑라다 메디테이션나 칼로레 아니 단다 오브젝트니 더 컨센트레이션 갈라 밴당아요라 아니 기지 따디강라 양교 수수기 뱀식 배제야 붙이니 따 네제 토하도서나 따 곰갸라나 아니 디나로 모분이요 마셔 모분이자 냥부 뒤니 모부직 원차이미겠어 온데라 곰나 따 딘조 완저지 스테이트 토페라 따 레벨 토페라라오레 따 딘조라 컨센트레이션 의식 좀 보고라 곰 식 좀 보고 난 다나 대안자자 대안나 아니 메디테이션 단달라나시 안 디넥스라 니 사마디 아니 아 소소소 상게드라다 니 단다디 딘조 가상게야다 딘조 아니 단다다 수수기 칼로다 메디테이션 다 딘조 쇼 좀 보배요나 아니 다 상게오라 아니 원데너 상게라나 아니 칼로레 다 소소 같이 요가멘디 아니 다 와 소소 제당 춘주니 체니 아니 엔데니 진 곰갸니오라 괜찮아 저는 실리나 아니 다 라스트 스테이지 가 리두강나 타마강나 아니 소소 같이 컨셔스니스 다 소소 컨셔스니스 디다 에 에버 차고라 기 소소 드나 에르고라 온디다 아니 아니 하이어 컨셔스니스 냐 볼라 찍 차야죠 아 온디라 아니 정말 드니 아니 요가라죠 온디라
1: 랑 감라 pesa samunang sora tanga zuki kamla thiwa chik din lesu tanga zu ta yoga chitu ma kamla gi tanga tanga zu gorim chin ni sunsra di yoga din zu complete thiwa na yoga chik la gore la tanga zu ya pu chik la cha sha na ta pu chun chun chik la nga zu ki yoga la na ta danda rang gi yoga gi gi chi da chi shen ba re ta thangbu rang gi ta mi yu thangbu yoga as a career do chik thong de gande do la
0: As a career, nga tongi dura. Lang. Kaila na ta di chunchu nga la tangzo nje dode tongo nga la ta labda nga la nga zo kachi gela isho ra.
1: Lang.
0: Chumbo chan kachi gela dure. Ni su su su la ta kalor shuujik kodo mego rushto.
1: Lang.
0: Nga haji gela yangmado nga memba chi gela isho. Yangmado nga gengin chi gela.
1: Lang.
0: Ta chik nga su su la chik kogab ewe nyungyu ego rushto dara.
1: Lang.
0: Ani ngai this tambo dogora sas ngara ngara ki ta ngoni yoga chik china dela mije to chik khaya yo na mena la shura an je samla yak putang do ngla ani ta dile kang la lobjong chang ni chik mangu chik che du nan thana nga thana bachelor ma do chi ma bachelor chi an di kang la ta du nga ki nge yon jong ba chang ma chi yule